하나님의 미사야. 예수와 원콤 너는 아사야 사는 원콤 제바베 원베르산 피엘 이디지 Jesus Christ 원은 원베이 위하신이나 본인이나 예수와 우가마 예수 키스와 원콤 너는 원조원이야 사마소 아라디에 메다와세 메다와세 에사모카

0: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돌뱅이나 겉돌 뭐 패채뱅이나 패무카세 원래 아니네 뭐이네 자원기까우와 자원기까우와 아타보미라시오니 우파다사우지
1: Crash
0: with the capital.